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디슈머라는 말은 낯설지만 레시피가 아닌 내시피족이라는 말은 참 재밌네요. 짜파구리나 서로 다른 라면을 섞는 트랜스포머 레시피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종종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맛있는 비법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구.

0: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카티 프로 시.

헬릭 비아네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832님,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찾아온 반가운 훈디.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에 설렙니다. 가을을 닮은 훈디의 따뜻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세요. 아, 어떠셨을까요? 좀 따뜻한 목소리였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데요.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 집안일을 좀 했더니 땀이 송글송글. 노동으로 땀내는 건 운동은 아니라고 하네요.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중에 운동 비중을 좀 늘려봐야겠어요. 좀 선선해졌으니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으로 얻은 근육, 노동으로 얻은 체력은 정말 평생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일상 속에서 운동을 따로 빼서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죠.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차량 뒷유리에 녹색 바탕에 흰색 L 표지판을 부착한 채 다니는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 학원 차량으로 도로 연수 받는 모습도 자주 본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주거 지역이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복잡한 도심에서는 약간

한 벗어나 적당한 통행량의 널찍한 주차장까지 있으니 주차 연습과 도로주행 연습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일 테다. 운전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면허를 딸 생각이 없는 나지만 애를 부착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만날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왜 애일까? 스페인어로 초보 운전자를 부르는 노바또, 노바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N이 아니라 L이라니. 알고 보니 여러 유럽 국가가 영문 러너의 앞글자인 L을 통용해서 쓴다고 한다.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유럽 특성상 나라마다 다른 글자를 붙이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만의 고유 기호를 쓰는 나라도 있긴 하다. 초보 딱지가 붙은 건 서툰 스페인어만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L을 수집하고 있다. 등판에 커다란 L 마크가 있고 앞에는 수많은 L이 다양한 색과 폰트로 수놓인 재킷을 입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한다. 부끄러움에 발걸음이 빨라질까? 아니면 오히려 느긋하게 초보의 자유를 즐길까? 배우는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허가받은 초보는 생각보다 근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땐 모든 것이 처음인 게 당연했는데 어른이 되면 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뭐든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점점 시작은 귀찮거나 겁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스페인법상 초보 운전자는 1년 동안은 L 마크를 달고 다녀야 한다는데 아마도 나는 평생 L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다. 다만 나의 L이 시간이 흘러도 laziness, 게으름으로는 변색되지 않기를.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학습자, 러너의 초록잎 사이로 언젠가 꽃망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숨을 고르는 나와 당신에게 기꺼이 초보가 될 자유를 나눕니다.

엘가의 아침의 노래, 니콜라스 클레어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그림 그리는 작가, 더 드로잉 핸드의 드로잉북, 말보다 다정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이란 종이를 붙은 차를 보면 응원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어른이 될수록 모르는 걸 드러내긴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은 그만큼 삶의 진심이란 뜻이겠죠. 초보여도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러너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연습이 필요한 초보 DJ이지만 러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 곁에서 기꺼이 청취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지휘,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지휘,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399님, 항상 이어폰으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했는데 최근에는 운전해서 차 안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초보 운전 응원해주세요. 스페셜 MC 훈디, 다음 주까지 제 운전 메이트로 잘 부탁해요. 와, 우선은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이시면 많이 긴장되시고 떨리실 텐데 항상 주변을 잘 살피시고 천천히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금세 또 운전이 늘어 계실 겁니다. 화이팅! 리스트의 6개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344님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매우 긴장하곤 하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서 긴장이 안 되는군요. 아, 뭔가 좀 격정적이고 빠른 노래는 약간 삼가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시면 아무 일 없이 무탈하실 겁니다.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초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조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아름다운 당신에게 1부 끝곡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중 2악장 아다지오 운뽀꼬 모쏘,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고진숙 작시, 조드남 작곡의 그리움,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요즘 유산균 장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관절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중 7곡, 트로이메라이,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 디자이너님, 저는 여유 있으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신 걷기 해요. 효과 3배 증진, 즉 평상시 생활태도 확 바꾸기가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걸으면서 폰 보지 말고 고개 들고 팔 흔들면서 크게 걷기. 맞습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폰을 보면 정말 위험해요. 그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와 아당님들은 절대로 걸으면서 폰 보지 않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리 맨싱의 Moon River,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038님, 아당에서 초대해 주신 원재현 그리고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잘 보고 왔습니다. 2주 뒤 인생 첫 피아노 콩쿨 대회에 도전하는 딸 아이에게 큰 경험과 선물이었습니다. 아, 우선 또 잘 보고 오셨다니까 또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저도 피아노 콩쿨에 처음 나갔던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정말 오래전 일이라 정말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긴장을 하고 왔던 것 같은데 따님은 떨지 않고 준비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나의 사전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입맛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던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을 겪으면서도 울음 그치면서까지 꼬박꼬박 끼니 챙기기. 와, 아 근데 부럽습니다. 저는 가끔 좀 일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지곤 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인들 밥 먹었냐고 항상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인데 1379님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카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13님 남은 네 달은 다이어트를 해서 12월 결혼 기념일에 꼭 호텔 가서 남편과 근사한 밥을 먹고 싶어요. 결혼 11년 차 이제까지 그래야지 하면서 매번 집에서 간단히 보냈답니다. 예쁜 옷을 사놓았는데 허벅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 달은 식단 조절과 운동, 남은 한 달은 집 정리와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준비로 선물 같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와, 다이어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숙제인데요. 물론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사이즈에 맞는 또 예쁜 옷들 사서 남편분과 근사한 호텔에서 또 결혼 11년 차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꼭 다이어트도 성공하셔서 더 원하는 옷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헬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트 힐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일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틀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807님, 훈디 스페셜 DJ로 돌아와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무더운 여름에 지쳐 있었는데 제법 신선하고 쾌적한 바람이 부네요.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봐요. 뜨거운 여름을 열심히 보낸 우리 모두에게 수고 많았다는 격려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 맞아요. 이번 여름도 유독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역대급 더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대급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낸 거 정말 수고 많았고 저도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한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

0: 코스메틱스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잡나.

0: 가면 집으로 굿길이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 번호 667 송어 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앙상블 디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핫토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할머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고구마 순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는 나무를 다듬고 눈으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실수 없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정겨워 보이던지. 스쳐가면서 본 게 다였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고구마 순 다듬느라 손톱이 보라색이 되도록 할머니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식 얘기? 사는 얘기? 그러다 간간이 할아버지들 흉도 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나만의 장면들이 있죠? 아직 오늘의 명장면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최강희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영화 클래식 중에서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상우와 은수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흘렀던 곡이죠.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사랑의 시작, 그리고 아멜리에 중에서 로트르 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또 다른 왈츠였습니다. 얀 티에르상이 작곡한 아멜리의 OST 중에서 영화의 대표 테마인 발스 다멜리를 변주한 곡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곡 다 통통 튀는 왈츠풍이지만 이 버전은 아코디언 멜로디가 더해져서 서정성 한 스푼을 살짝 더 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멜리에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 많죠. 왜 그래요? 왜 여러 번 보나요? 네. 볼 때마다 귀엽고도 묘하게 행복하면서도 뭉클하고 그런 느낌, 그런 다채롭고 이색적인 느낌 때문이겠죠? 같은 영화를 본 사람끼리는 같은 기억 하나를 더 공유한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취향 겹치는 지점 발견하면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멜리에 좋아하시나요? 네, 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실까요? 저 얼마 전에 매니저님이랑, 제가 요새 매니저님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누가 보면 성격, 아 진짜 성격이 안 좋나? 그게 아니라 제 매니저를 이제 매니저를 결정해야 돼서 많은 매니저님들을 로테이션 이렇게 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서로서로 그분들도 저를, 저도 그분들을. 그런데 매번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색한데, 그러다가 이제 한 매니저님에게 뭐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했더니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 걸음 훅 다가가면서 저도 리틀 포레스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친근한 느낌을 느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참 기억나죠?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우먼 준비했고요. 또 이어서 칼럼을 위해서 열흘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여야 하는 여자와 광고 계약을 위해서 열흘 안에 여자를 반하게 만들어야 하는 남자 이야기,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이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까지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 다 기타 사운드가 참 인상적이에요. 영화 겟어웨이의 엔딩 크레딧과 함께 열렀던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앞서 들은 곡은 락 오브 에이지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영화 나이트 인 헤븐을 위해 쓰여진 곡이에요. 이후에 락 오브 에이지에서 밴드 울프강 본 콜드가 공연하는 장면에 다시 쓰였죠. 두 곡 다 담백한 사랑 고백 노래지만 느낌이 살짝 다르죠. Now and Forever가 성숙하고 차분한 고백이라면 Heaven은 마치 후반부에 팡 하고 터지는 청춘의 설렘, 그런 에너지를 닮았달까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사랑 노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7599님, 가을의 문턱 9월, 저는 산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덥지만 절기에 맞춰가는 자연이니 언젠가는 산도 가을빛이겠죠? 맞아요. 참 신기해요. 계절도 사람도 관계도 다 그 시기마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8058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선선해서 곧 가을이 오겠다 싶었어요. 요즘 조정래 작가의 신작 서리꽃 읽는 중인데 이 가을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추천드려요, 하셨습니다. 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네, 저도 책을 두 권 샀는데 한 권은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데 뭐 슬픔을 공부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은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 네, 그 컬투 김태균 씨가 낸 책인데 뭐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보다가 네, 뭐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도움을 좀 받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그냥 하루에 짤막짤막하게 읽기에 되게 재밌고 뭐 재밌는 오프닝 같은 그런 곡, 그런 글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책 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앤디가 면접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 위로 런웨이 잡지사의 세련된 직원들이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이 교차되는 몽타주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KT 툰스타의 Suddenly I See.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중에서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두 곡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놈이 우리 안에 있다.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앞서 들은 곡은 운명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예요. 세렌디피티 중에서 숀 콜빈 When You Know였습니다. 이 영화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 사러 들른 백화점에서 딱 하나 남은 장갑을 두 사람이 동시에 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떠세요? 양보하시나요? 어떠세요? 갑자기 고민 중이었는데 저 갑자기 사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무조건 양보하실까요? 영화 세렌디피티의 주인공 조나단과 사라는 그렇게 처음 만나요. 정말 영화죠. 영화지 않아요?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두 사람이 향했던 카페 이름이 바로 세렌디피티. 즉, 뜻밖의 행운, 우연한 행운이란 뜻이죠. 안타깝게도 그때 각자의 연인이 있었기에 그렇게 헤어지지만 두 사람은 훗날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 재회의

0: 연결고리가 됐던 게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었던 것도 기억하세요? 사라의 연락처가 적힌 책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게 된 조나단은 운명을 믿고 사랑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그때 흘렀던 곡이 When You Know. 그게 사랑인 걸 알았을 때. 쿠페 씨의 행복 여행도 그렇고 피터 칠섬 감독의 영화는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행운을 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붙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구나 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연을 행운으로 만들 줄 아는 용기 가지고 계신가요? 참 부러운 용기인 것 같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1: 1544-7575.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0: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최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킥에스 영웅의 탄생 중에서 엘리 골딩의 스테리아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집에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볼륨 키우고 편하게 누워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쉬는 날의 행복은 충분하다. 한 직장인의 사연에 공감하세요? 그럴 때 그런 여유로 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다는 감탄이 나올 만하죠?

급할 거 없이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피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먼저 가을을 입고 있는 나무 같은 거요. 무엇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해 보이는 내 모습이 오늘 가장 그림 같은 풍경 아니겠어요?

장재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로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을이에요, 그죠? 7864님 신호등 기다리다 찍었는데 벌써 입들이 물 들어가네요. 세월 참 잘 가요. 맞아요. 아, 이다지도 빠르게 세월이 갈 줄 알았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0: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왁스 엄마의 일기 한스밴드 오락실 들으셨어요. 0619님 9개월 남매 쌍둥이 육아 중에 늘 언니 라디오 들어요.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들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요. 쌍둥이 육아는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빨리 밤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9개월이면 낮잠도 많이 자야 되잖아요. 쌍둥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두 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배수가 그냥 없이 힘들 때는 확확 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하나 키울 때도 진짜 어른이 엄마 아빠로도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최소 세 명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둘이면 어떻겠어요. 하나 울면 하나 또 같이 울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정신 없는 거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7135님, 신랑님이 1박 2일 낚시를 갔어요.
1: 오, 낚시 그래도 잘 보내주나 봐.
0: 온전히 나만의 자유시간인 줄 알았는데 청소만 해요. 일하는 자유부인에게 노동요 좀 틀어달라고.
1: 1박 2일 너무 짧아. 뭐 조금 하다 보면 다음날 오는데 뭘. 청소라는 게 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청소는 집에 사람 있으면 잘 안 돼요. 사람 없어야 펼쳐놓고 하고 그러지. 어떻게 이 오빠들이 청소 좀 도와줄 것 같은데 7522님이 신청하신 컨트리 꼬꼬 오 해피 터보 트위스트 킹.

김선화님이 신청하신 페퍼톤스 공원 여행 이지형 산책. 김선화님이 버스 탔는데 기사님도 열만 팬이신가 봐요. 열만 듣던 이어폰 잠시 빼고 버스에서 나오는 열만에 귀 기울여 봅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커피 한 잔 사들고 가볍게 걸어볼까 봐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린 거 사가지고 가볍게 경쾌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걷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5712님 꽃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여름은 꽃집이 비수기라서 한가해요. 그럼에도 꽃집은 계속 손이 가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아빠랑 사부작사부작 일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지만 이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아유,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 꽃집 하는 여인네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 너무나 뭐 이렇게 공주님 같고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고 이럴 것 같지만 현실은 안 그런다잖아요. 노동 그 자체라고 정말 무거운 거 들고 그 다 손질해야 되고 또 얘네들의 상태를 보존을 잘 해야 되니까 정말 이 꽃다발 한 다발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그래서 꽃 파는 아가씨가 그냥 예쁜 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또 예쁜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조성모 아시나요?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0: 0663님 좋아하는 노래가 연타로 주차 못하고 못 내림. 아, 주차하고 못 내림. 주차 못하면 안 되지. 지하주차장에서 듣는 1인입니다. 아, 근데 전기차가 아닌 이상 지하주차장에 에어컨 켜고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얼렁 내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 4843님 3월에 이직하고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 가져요. 그 시간마저 집안일을 하는데 쓰지만 그래도 내 최애 열망과 함께하는 이 시간 힐링입니다. 집안일도 나만의 시간이에요. 왜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6: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503하나님, 여름은 여전하고 가을은 어디쯤 오고 계신지. 우린 다 느끼는데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제 마음에 고운 버선 신겨서 반가이 마중을 가고. 어디서 따온 시예요 이건?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0: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임정희의 노래였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4483님이 신청하신 더블 S501 내 머리가 나빠서 샤이니 눈안 너무 예뻐 비 피릿. 9710님이 아들이 라디오 들을 때마다 엄마 보냈어? 내 이름 나와? 아 이렇게 매번 물어요. 이 정도면 사연 채택보다 이름 불리는 게 뭐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유 불러줄게요. 누구야 누구야. 초등학교 2학년 당진에 사는 김지호. 김지호. 아우 우리 김지호군 라디오에서 이름 듣고 싶었어요. 당진 초등학교일까? 어떤 초등학교일까? 당진 초2 김지호 학생. 이건 엄마가 쓰신 말인데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엄마가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라고 엄마가 전화라 그랬는데 이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 말 조금만 잘 들어. 알았지?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도 그것도 애가 이렇게 자기주도적이지 못해요. 자기만의도 저게 있어야지. 나는 너무나 이제 어른이 되고 이게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툭 깰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럴 때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저는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46님, 집안일 하느라 동동거리며 다니고 있어요. 빨래까지 다 널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러 가기 전에 신데렐라네. 대학생 딸이 주문한 김밥도 쌀이었고요. 신데렐라다, 신데렐라야. 12시 전까지 들어와야 돼요. 네, 우주의 드라우닝 시원하게 한번 틀어주세요. 존박의 폴링까지 들을게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8540님이 신청하신 김진호 가족사진 들으셨어요. 0448님 며칠 전 큰딸하고 말다툼하고 먼저 사과해서 화해는 했는데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괜히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여행 왔습니다. 자연을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이 엄마와 딸의 좁혀지지 않는 이 마음의 이 어떤 거리. 분명히 이게 가까울 때는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싸움 한번 하면은 야, 그동안 둘이 저렇게 붙어 다니더니 어쩜 저렇게 냉랭할 수 있나.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제가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근데 사과를 엄마가 했는데 따라 마음 바꾸라잉. 4459님 5학년 둘째 딸이 작년부터 뜨개질을 시작하더니 1년 내내 뜨개질만 해요. 근데 얘 잘하네. 아니 뭐 핸드폰 안 하고 좋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겠지만 얘가요 주말에 눈 뜨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시작해서 뜨개질만 하다가 그대로 잘 때도 있어요. 요새는 꺼먹살이 귀칼 키링 만들어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간식비 정도 벌고 있어요. 아, 벌이가 있구만. 얘가 벌이에 빠졌어요. 아니, 오히려 실값이 만만치 않고. 아니, 어머니, 투자 없이 뭐가 나옵니까? 지금 투자의 단계인데. 근데 이런 키링 인형도 다 잘 만들었고 이거 엄마한테 그 조끼 떠준 거 아니에요? 이거 소매 없는 옷인데 이렇게 실뜨개를 한 거 그거 이뻐요. 근데 잘 떴어. 어떡합니까. 이런 거를 뜨면서 좋은데. 또 다른 걸로 옮겨갈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말아요. 고실값 드립시다 좀. 노래가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에요. 어떻게 뜨개질에 대한 사랑이 안 시들 것 같아서. 서문탁의 노래고요.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오늘 끝곡 윤종신 부디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리더였던 로저 워터스는 고등학생 때 시드 바렛과 데이빗 길모어를 만났고 그 후에 닉 메이슨과 릭 라이트를 만나서 핑크 플로이드를 결성했지만 초대 리더인 시드 바렛이 탈퇴하면서 로저 워터스가 팀을 이끌었죠. 1943년 9월 6일 영국 서리에서 태어난 로저 워터스는 핑크 플로이드에 있을 때 정말 멋진 음악들 많이 만들었는데요. 오늘로 83번째 생일을 맞이한 로저 워터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2026년 9월 6일 일요일 한동준의 FM 팝스를 시작하겠습니다.

0: make sense!
1: Can you have any money?
0: Stand still, laddie!
2: 2026년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로저 워터스의 생일.

이래요 오늘. 아, 참 연세 많으시네요. 83번째 생일입니다. 핑크 플로이드는 원래 컨셉 앨범을 발표하기 때문에 노래들이 그 LP 시절에 보면은 그 이제 노래마다 그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이 없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노래들이. 그래서 예전에 LP 시절에 방송국에서 노래 틀 때 핑크 플로이드의 음반 틀 때마다 아주 그냥 이 PD들이 엄청 고생했대요. 예, 역시 요즘에는 뭐 CD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Another Brick in the Wall, The Wall 앨범 가운데서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송 오늘 일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 어제에 이어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최고의 시간 마련을 드릴 테니까 책을 보시건 TV를 보시면은 좀 음악이 안 들어오겠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예. 음악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잘 부탁.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댄스 음악 나올 때 뭐 길거리에서 춤을 출 수는 없지만은 길거리에서 출 수도 있죠. 근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댄스 음악이 한 세 곡 정도 나갈 때는 한 10여 분, 10분 넘게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벤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조안 바이즈의 도나 도나 이 노래는 나무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캔사스의 노래 더스트 인 더 윈드 푸른 하늘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Modern Talking Atlantis is Calling, Arabesque Hello Mr. Monkey, Genghis Khan의 Genghis Khan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Atlantis is Calling, 뷰티 8월 달 공주임님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Hello Mr. Monkey,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7946번으로 매일 한동준님의 시간에 맞춰서 동네 뒷산을 왕복 2시간 운동하는 1인입니다. 오늘은 집안이라고

0: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Who'll Stop the Rain 그리고 마티 발린의 Hearts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욜로님이 Who'll Stop the Rain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Hearts 이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374번으로 저는 팝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동준의 FM 팝스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 같아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팝송을 꼭 좋아해야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곡들을 새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도 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유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왜 팝송을 들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이분도 지금 3374번 쓰시는 분도 든든한 친구 같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그 저 영어로 된 노래 안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고. 그리고 옛날 기억도 되살아나고 옛날 좋았던 기억이죠 물론. 그냥 산처럼 살아요 님이 늘 함께여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골짜기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아, 철원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메르탄스의 노래 Kiss and Say Goodbye Maybe 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Gladys Knight and the Pips의 노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비비안 리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1: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I called you here today for a bit of bad news. I won't be able to see you anymore because of my obligations and the ties that you have. We've been meeting here every day.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0: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하이퍼스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 음악을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자, 1부 끝곡은 레벨 42의 Love Games. 이 FM팝스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그런 곡일 겁니다. Love Games 보내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워털루로 씩씩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음악을 계속해서 주야장천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면서 혹은 일하시더라도 노동요로 음악들 들으시면서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마련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나날님이 어플 깔고 가입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CBS 음악 FM은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음악 좋아하시건 뭐 음악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하는 일에 그 지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추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 제가 진행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좋잖아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세종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의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그리고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보스턴 노래는 윌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말은 적게 노래는 많이 하시면서 위켄드 스페셜은 그렇고요. 사실 위켄드 스페셜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말을 많이 안 하죠. 제 친구들이 방송 듣고 있으면 야 너는 말을 거의 안 하더라 뭐 이렇게 그러고도 월급 받냐? 뭐 이러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어쨌든 말이 거의 없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0527번으로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타로를 봤습니다. 사실 그만둬도 된다라는 위로를 듣고 싶었던 건데 카드를 보시더니 계속 단이라네요. 위로 받으러 갔다가 출근 명령만 받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글쎄요. 뭐 타로가 꼭 맞으리라는 뭐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또 그만두고 막상 그만두고 나면은 새로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요즘에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490번으로 운동 끝나고 집으로 와서 에어컨 틀고 큰 글씨 좋은 생각 보면서 흰 가래떡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또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핸드폰 볼륨 크게 해놓고 소파에 편한 자세로 좋은 목소리 좋은 음악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그 저한테도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늘 좋습니다. 0853번으로 Cars의 Drive 신청을 해주셨어요. Cars의 Drive. 그리고 베를린의 노래 You Take My Breath Away. Take My Breath Away죠. 이렇게 두 곡이 듣겠습니다. 먼저 Cars, Drive.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콜드플레이와 BTS가 함께한 My Universe 홍차 곤듀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크 론슨 featuring Bruno Mars의 노래 Uptown Funk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내년에 Bruno Mars 우리나라에서 공연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티켓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티켓 시간차로 막 사시는 분들 많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엄청 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과연 티켓을 살 수 있을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뭐 4679번으로 책 읽고 있는데 너무 졸려갖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도 잠이 안 깨요. 예, 낮잠은 절대 안 자는 1인 저도 낮잠은 잘 안 잡니다. 낮잠을 자면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Citizen Jane의 So Sad and Alone 그리고 Christina Perry의 A Thousand Years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특히 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시간은 두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들 계속해서 듣고 또 따라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흔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두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두 시간 동안 FM 팝스 들으시면서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옥스토박이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한 가장 좋은 약이 있습니다. 최고의 폐 영양제는 심호흡,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기, 최고의 미용법은 잠자기, 최고의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는 것과 챙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거창한 건강계획 말고 숨 한번 크게 쉬고 한 번 더 웃고 즐거운 마음부터 챙겨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윤도현 밴드가 연주하고 노래한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가고 계십니까? 일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에서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서영은이 부른 널 사랑하겠어 740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가을 아침 이 노래는 아이유 버전으로 들어봤죠. 5776번으로요. 남편과 둥글레 뿌리를 함께 다듬으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네요. 아, 멋진 일요일의 오후 모습입니다. 5670님이 주신 사연인데 참 반갑네요. 승환씨 우리 마당에요. 대추가 주렁주렁. 대추가 주렁주렁이요. 이거 뭐 완벽한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백이홍 씨는요.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고 포근한 미소와 함께요. 너무 기뻐서 새벽에 일어나 꿈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았죠. 복권도 당연히 구입했고요. 혹시 번호라도? 자, 아무튼 좋은 꿈 꾸셨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어떤 이의 꿈?

윤수일 아파트 송지수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호조 씨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새벽 배송하는 기사님이 오시면 카트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얼마 전 유난히 소리가 커서 깼는데요. 어느 분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우 전쟁 난 줄 알았슈. 웬 탱크 소리랴. 아니 탱크도 배송하는겨? 새벽부터 빵 터졌네요 라고 글 주셨는데 예, 이 충청도식의 이런 재미있는 말투들 아니 탱크도 배송하는겨? 어떻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김복실 씨 퇴사하고 늘 이 시간이 되면 둘레길을 걸으며 함께합니다. 걷는 걸음걸음 힘이 됩니다. 김복실 씨 퇴사하고 운동하시는군요. 이렇게 네, 산책할 때 특히 가요 속으로 들으시면 너무 좋죠. 지금도 걷고 계십니까? 중2 딸하고 감정 씨름하고 났더니 확 지치네요. 정말 어른이라고 참고 봐주려니까 속이 터져요. 4962번. 사춘기 시기에 이 정점에 있는 따님이시네요. 잘 이겨내십시오. 힘드시겠어요. 이 음악이 진정제가 되실 겁니다. 남이 슬픈 인연 서정우 씨의 신청곡이에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김종찬 씨의 노래죠. 신청하신 분은 홍혜숙 씨 1812번이었습니다. 사형제 내외가 추석이 다가와 포천에 계시는 산소에 벌초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구옥순 씨가 주셨는데 벌초 작업 미리 하셨군요. 아, 잘하셨네요. 추석이 다가오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 벌초. 고생하셨습니다. 5303번. 가을은 은행나무에서 먼저 찾아오네요. 높아진 하늘처럼 마음도 한층 여유롭고 행복한 오후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을 속으로요 푹 들어가 봅니다. 들려드릴 노래 이은미 기억 속으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정희 씨의 가위바위보 3192번 그리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674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316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택시 영업을 하다가요. 좋은 음악에 잠시 공원가에 차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잠깐이라도 이렇게 휴식 취하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16님.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008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산울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1: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8: 홈픽.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문현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 뱅크의 가을의 전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화이트의 화이트 여행 스케치에 기분 좋은 상상 402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리듬의 두 곡이었습니다. 강명신 씨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욱신거립니다. 승화 씨 목소리하고 노래들 안 놓치려고 폰 들고 가다가 꽈당했어요. 아 이거 많이 아프실 텐데 갈비뼈가 여기 금도 잘 가고 그래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들 감상하시면서 아픈 곳들 다 풀어지길 바랄게요. 주말 농장에 김장, 배추, 무 세 번째 심었습니다. 2주 전부터 모종을 심었는데 다 말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40포기 심었습니다.

김태정 씨의 노래 기도하는 마음 7326번으로 김태정 씨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754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어제도 개시도 못하더니 오늘도 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추석도 있고 아휴 맥 빠지네요. 여름 재고도 많은데요 하셨거든요. 어떤 물건들 어떤 제품들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7542님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어요.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3043번 소영, 병숙, 해숙, 명지, 영미 가평 칼봉산 자연휴양림에 이곳에서 늦은 여름 휴가 왔어요.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소영 씨, 병숙 씨, 해숙 씨, 명지 씨, 영미 씨 그리고 3043님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589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311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권영분 씨, 박상민 지중해 청해 주셨죠. 엄성애 씨, 6개월 쉬고 다시 취업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매일 면접을 봤는데요. 드디어 내일 출근입니다. 출근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쁜 사연 함께 해주셔서 엄성애 씨 고맙고요. 저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 준비 잘 하십시오. 조정현 씨의 노래예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6585번으로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다고요. 아유, 그럴 때 들어야죠.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장혜리 씨의 노래죠. 김민규 씨가 일요일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 9308번으로 신청하신 권진원 씨의 살다 보면이에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런 글을 남겼대요. 젊은이들은 귀가 등에 있다. 젊은이들은 등짝을 한 대 툭 쳐야 말을 듣는다라고 그쪽의 전문가가 재미있게 해석하더라고요. 누구나 등으로 소통하는 때가 있고 그 불통의 세월도 이 주말처럼 휙휙 지나서 언젠가 웃으며 얘기하는 순간은 옵니다. 고대 사람들 얘기에 지금 피식 웃고 마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저녁은 불통보다는 소통이 어울리죠. 주말 동안에 어긋났던 것들 순하게 맞춰가 볼까요?

Mr. Big, To Be With You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주말 저녁은 잘 보내야죠. 주말만 기다리면서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에게 해줄 말과 행동도 이만큼 쌓아놨을 텐데 기다림이 무색하게 싸해지고 어긋나고 다투고 이렇게 마무리할 순 없잖아요. 내일이면 다시 학교로, 기숙사로, 일터로 자기 자리로 흩어질 텐데 다음 주말을 다시 기다리고 싶게 하는 그 마음은 지켜줘야죠. 오늘도 좋은 음악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9월 6일 일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서울

저는 주말 부부예요. 그것도 60대 말에. 남편 먹거리 챙겨놓고 빨래 해놓고 청소해주고 그래도 창밖 풍경에 감탄하고 작은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 은근 낭만 있습니다. 아직은 좋아요. 저녁 스케치가 또 함께 해주니까 막 천안 지났는데 저 다음에 내려요. 순이 김님이세요. 아니, 주말 부부를 해도 멀리까지 가셔서 먹거리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말 부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기차 타고 캐리어 끌고 여행 느낌으로 다녀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서 손도 오래 흔들어주시고 막 애타게 쳐다봐주시고 그런 것도 오랜만에 해보시면서 낭만에 더 힘을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들었어요. 별빛 지은님 청해 주신 노래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리고 코모도월스의 이지 제일 먼저 들은 음악은 노영실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을게요. 멜리사 맨체스터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그리고 시나이스턴입니다. 텔레폰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 앞서서 셀렌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른 The Prayer. 이 노래는 푸르미님께 전해드렸고요.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 Perhaps Love, 하늘바다님께서 신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2755님이 용신님, 저는 가족들과 제주 일주일 살기 내려왔습니다. 아니, 살기라고 붙이니까 일주일 살기. 그러면 사실 일주일간 휴가 내고 다녀오셨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굉장히 오래 머무는 느낌이 나네요. 오늘은 아이들과 해수욕장에 가서 눈먼 물고기랑 개도 잡으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구쟁이 삼남매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려고요. 저녁에는 저녁 스케치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죠. 휴양지 바닷가는 지금은 좀 한적하고 여유 있는 색다른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만끽하고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홍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주말이 더 아쉽게 느껴져요. 0527님이신데 평화롭고 고요한 주말에서 약간 일탈하고 싶을 때 홍대 구경 가면 되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푹척푹척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주는 생기 얻어오려고 할 때는 이만큼 좋은 거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들이 잘하고 오셨네요. 후리지아 향기님 청해주신 앤마리의 2002 함께 듣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소금과 빈님 청해주신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0: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일에도 좋은데 주말에 선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신 핫종님 청해 주신 S클럽 7의 Bring It All Back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도 오실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지고 오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Daddy and the Dominos, Leila 들으셨어요. 앞서서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775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마라톤 완주하고 여행 중에 좋은 음악에 푹 빠져서 짐 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로 갈 겁니다. 장미님이시거든요. 마라톤 여행 가신 건가요? 뉴질랜드에서도 혹시 마라톤 뛰시나요? 요즘에는 테마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마라톤 뛰고 싶어서 전 세계를 내가 휴가 낼 때, 그때 이제 있는 행사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대회에 참가가 아니더라도 여행 중에 일상의 러닝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런가 하면 김용주님이신데요. 저는 노르웨이 여행 중입니다. 지금 산악 열차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선후배와 같이 하는 여행. 집에 갈 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여행 가서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오는 것만 해도 예, 대단한 거죠. 즐거운 여행 두 분 잘 마치고

요즘 이 노래에 빠져서 라디오에서도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샤데이의 스무드 오퍼레이터. 이 노래 들으면은 춤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진짜인지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5693님. 진짜. 예, 진짜. 그러게요. 리듬을 타고 싶게 만드는 노래죠. 저 52세인데요. 춤 도전 가능할까요? 이 노래 틀어주시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예요. 라고 주셨는데 춤 도전 가능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셔플 댄스 추는 60대, 70대 언니들 많아요. 5693님.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조윤진님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매 회동 중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함께 듣고 있는데 다 애청자예요. 폴라리스님. 네 자매가 모두 약속한 듯이 캐치님이 되어 계세요. 고맙습니다. 4413님은 운동 끝나고 칼국수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용신님 목소리가 여기 들려서 엄청 반가워요. 일산의 대화동에 맥점점점 손칼국수집인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내가 듣는 라디오 틀어놨네 그러면서 반가워하실 손님들이 4413님처럼 여럿 계시겠죠.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샤샤 슬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 140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 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은 마리님 청해주신 조지 마이클 Jesus to a Child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0: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노화가 허리부터 시작이 됐다면 운동보다는 일을 많이 했단 증거겠죠? 또 피부가 많이 늙었다면 평생을 그늘보다는 햇볕 아래 더 머물렀단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생각부터 늙은 사람은 뭘까요? 상상을 통해서 험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단 소린가? 자, 주말이 소중한 이유는요, 수고한 몸과 마음을 쉬어가란 뜻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응원하는 2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이은아, 최진사댁 셋째 딸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217번으로 아이고 현주님, 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너 중국산 배추김치 먹기 싫으면 김장 배추 심으러 빨리 와. 그런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농사 짓고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엄마 허리가 기역자예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펄펄 나실까요? 참 신기해요. 자식들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게 오다 가다 시내에서도 보면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서 왜 하늘보다는 하루 종일 발 아래를 더 많이 보면서 걸으시는 어르신들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굽은 허리를 지팡이로 혹은 어르신 보행기라 그러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걸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이야 허리도 늙고 피부도 늙고 백발이 그렇게 성성하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최진사댁 뭐 첫째 딸이든 셋째 딸이든 그 팔팔한 딸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성분들은 먹수에 밤새 칠복이던 그 시절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요. 늙는 건 세월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잘 쉬셨어요? 예, 피부 마사지, 추억 마사지.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시면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간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그대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동숙로를 걸으며 칵테일 같은 사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 아들 키우느라 속이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4435번으로 칵테일 사랑 마로니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 친구 중에 딸 셋 키운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화장도 같이 하고 옷도 돌려 입으면서 점점 젊어지던데 전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며느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며느님들하고는 딸 같진 않겠죠. 아무리 뭐 가까운 며느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부러워서 어쩐대요. 또 이태원의 그대 서동석 아나운서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내레이션이 참 듣기 좋죠. 영부님 또 238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어르신 보행기 저도 그거 하나 장만해드렸어요. 부모님들 사이엔 그게 또 자랑이고 품위 유지라는데요. 진짜요? 8006번으로 그래서 엄마한테 차 한 대 뽑아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청해주신 곡 이규석입니다. 기차와 소나무.

0: voice the truth?
1: Yes.

딸이 2년 사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바람 쐬고 온다고 나갔는데 울고 오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연을 당한 기분이에요 하고 9088번으로.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몇 번을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 지혜로운 따님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전해드렸고요. 우리 또 인숙님, 오,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시는군요. 예, 건강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유정님 0702번으로 화이트의 화이트.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단편 뮤지컬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서정천님은 와, 은퇴 후에 아내와 발칸 반도를 다녀왔습니다. 늘 꿈꿔오던 크로아티아 일주를 했는데요. 한국과 7시간 시차 덕분에 일주일 동안 오, 낮에 일주일 동안 방송을 네 들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해바라기,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저도 크로아티아 일주, 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지요.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하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25년간 몸담은 안산 동산고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25년 동안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 또 좋은 선생님들과 말 그대로 행복한 동행을 했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고 3045번으로 글 주셨는데 많이 쓰셨습니다. 장은합니다. 고귀한 선물.

송창식 상하의 노래 송기창님 이정래님 청해 주셨고요. 우리 정지숙님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힘에 부치네요. 그래요. 몸이 힘에 부치다라고 신호를 보낼 때는 정말 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는 6719번으로 짝꿍이 군 생활 33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제주도 1년살이를 떠났어요. 와, 그동안 국가와 가정 위에서 묵묵히 헌신했으니 이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애썼어 라고 꼭 전해주세요. 저는 물론 전해드리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힘이 나지 않을까요? 부디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장은아 고귀한 선물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주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8671번으로 친구 동생 결혼식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아이 무슨 친구 동생 결혼식까지 가? 라고 하는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에이 집에 가기 싫어요. 저런 아니 친구 동생 결혼식에 갈만하니까 가셨겠죠.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갔겠습니까. 아유 남편도 기왕 가는 거 좀 기분 좋게 잘 다녀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밖에 계시지 마세요. 적당히 들어가세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저희는 온통 이 딸들, 여자들, 아마존에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지만 이 남성분들은 예전에 얼음판 위에서 팽이 빙빙빙하고 많이 돌리셨을 거예요. 하성관 빙빙빙 정숙님 또 1415번으로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성원님이 밤에 배송일 하는 아빠인데요. 우리 큰딸이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의정 갈등으로 1년 반이나 늦게 지난달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맞고 앞으로 생명 존중하며 사람 살리는 멋진 의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딸 조심 잃지 않길 바라. 와, 아빠도 멋지고 따님도 멋지고. 그래요. 그 따님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저도 응원합니다.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질풍가도 유정석의 노래였습니다. 야, 진짜 이 질풍가도에 맞춰서 혹시 지금 달리기 하신 분이라면 온몸이 땀으로 아마 범벅이 되시지 않았을까. 예, 임병관님 7249번으로 청해 주셨고 조영필 허공은 김종렬님이 아 사위님이시군요. 장모님을 위해서 조영필의 허공 청합니다 하셨는데 아 참 아주 사랑스러운 사위님이시네요. 또 김선희님도 청해 주셨고 최호섭 세월이 가면 성수님이 밤바람이 참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질 날만 있을 것 같아요. 택시기사인데요. 하루 종일 달리다 보면 이 시간대가 많이 힘들죠. 예, 반짝 깨워준 선곡 고맙습니다. 아이 질풍가도 들으시고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예,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정일님 이번에는 1984년 영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엔딩 OST로 쓰였던 곡이죠. 9849번으로 청해 주신 곡인데 권진경 강변연가 들으시죠.

방랑자 장필순의 노래 강현님 청해 주셨고 우리 소은님 5741번으로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또 정경자님 7788번으로 이무진의 신호등 권진경 강변영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9192번으로 이런 글을 주셨어요.

무조건 외쳐주세요. 은경아, 3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젠 쉬어도 좋아. 라고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젠 좀 쉬세요. 됐나요? 간만에 운동 나오셨네요. 4845번으로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을까요? 우리 정혜선님도요. 김미성입니다. 아쉬움.

0: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노래, 적우가 꿈꾸는 카사비앙카란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상목님 청해 주셨고, 오현경님 애창곡이죠. 이현실 목로주점 이현숙님도 청해 주셨고, 휘성 사랑은 맛있다, 조경희님 또 김미성 아쉬움,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내일이면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예요. 와 빠르다. 벌초에 이제 추석 준비까지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바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은 임재범 낙인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면 격자선이나 수평계를 켜둘 때가 있습니다. 사진이 기울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

이죠. 그런데 막상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건 조금 흔들리고 기울어도 그날의 표정이 잘 담긴 사진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내일부터 한 주를 반듯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수평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쯤은 조금 기울어도 괜찮겠죠. 반듯한 구도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밤은 수평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편안한 모습 그대로 좀 더 머물러 보기로 해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춤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수평 맞추는 기능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실 오래 보게 되는 사진은 목젖이 보일 만큼 활짝 웃거나 조금 흔들려도 표정이 살아있는 사진일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수평이 맞고 반듯하냐 보다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매일의 수평을 맞추느라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해요. 좋은 장면 하나 정도 남는다면 그걸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신승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승철의 인연 이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4053번으로 글 주셨어요. 어디도 징크스가 있나요? 저는 꼭 흰색 옷만 입으면 뭘 묻히거나 쏟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새로 산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했는데 조심조심 지낸 보람도 없이 허무하게 커피를 흘려버렸네요.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나갔을 땐 좀 그때도 흘렸는데 내가 못 발견한 걸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하얀 옷, 밝은 옷 입으면 살짝만 튀어도 눈에 띄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 약간 경직된 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더 쏟게 되고

이 허기짐을 달랠 음악 필요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가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내일 검사 잘 받고 오시고요. 박화요비,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윤종신의 환생, 이문세 이적 조조할인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병원 3교대 이브닝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드라이브하고 싶은 밤이지만 피곤하네요. 남자친구 경원이가 이 시간에 지방으로 일하러 갑니다. 멀리 가야 하기에 안전운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경원아. 43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늦은 시간 퇴근하시고 남자친구는 또 이 시간에 일을 하러 가시는군요. 서로가 또 서로 얼마나 피곤한지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만큼 많이 토닥여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애쓰셨고요. 남자친구분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별님은 중2 고2 아들이랑 나란히 누워 거실에 있는데요. 작은 아이가 나이에 안 맞게 옛날 노래를 참 좋아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별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7899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유미의 별 그리고 소냐 내가 아닌가요 보내드립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들이 좋아 10시부터 11시까지 꿈 들으며 계단 운동하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운동 중에 사연이 소개되어 덕분에 완주했습니다. 781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언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었군요.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0020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더 클래식, 내 슬픔만큼 그대가 행복하길.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7: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6: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0: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2: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0: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공의 로비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로 맡았던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러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임시 보호였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새로운 주인 만나서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아픔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었는데 하늘이의 행복을 기원해 주세요. 보내주셨어. 멀리 갔네요. 미국까지 입양을 갔구나. 그럼 거기 가서는 이름이 좀 바뀌는 걸까요? 영어 이름으로. 네, 우리 하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가족들과 잘 지내기를 저도 바랄게요. 아이, 정이 많이 드셨겠는데요. 썬님은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남편이랑 제부도 오랜만에 바람 쐬러 왔어요. 항상 잘 들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9826번으로는 버스에서 카드를 떨어뜨리고 내렸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치길래 보니 학생이 본인 내릴 정류장도 아닌데 같이 내려서 저에게 카드를 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내릴 정류장도 아닌데 그거 주려고. 너무 따뜻하다. 진짜 복받을 학생이네요.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훈훈한 사연들이 참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0812님 어제 친구에게 메신저로 오늘 진짜 힘들었다고 한 줄 보냈더니 바로 귀여운 짤이랑 같이 커피 쿠폰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별거 아닌 선물인데 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도 지금 집에서 꿈은 듣고 있을 거예요. 박지윤의 이 노래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박지윤의 환상 보내드립니다.

가치가 있는 일요일. 즐거운 무게 박상천. 너의 무게를 생각한다. 내 삶에 걸리는 너의 무게를 생각한다. 무중력 상태에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게를 갖지 못하지만 나의 몸만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무게를 갖듯 우리는 서로의 몫을 끌어당기며 서로의 무게를 확인한다. 너를 끌어당기는 힘을 버리고 지독한 어둠 속에서 유형의 홀가분함을 즐기는 것보다도 나는 내 삶에 걸리는 너의 무게가 그 무게가 더 즐겁다. 무겁게 더 무겁게 네 무게를 내 삶에 담으마. 오 즐거운 무게.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내 삶에 걸리는 너의 무게가 그 무게가 더 즐겁다. 얼마나 사랑을 하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게라는 말은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유영의 홀가분함을 즐기는 것보다 내 삶에 걸리는 너의 무게가 더 즐겁다고 말을 하네요. 즐거운 무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운 무게가 있으신지 궁금한 밤입니다. 시가 있는 일요일 박상천 시인의 즐거운 무게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아이유 김창완이었습니다. 너의 의미.
2: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도테리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어반자카파가 부른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옷장 정리하다가 아이가 작년에 입었던 옷들을 꺼내봤는데 불과 1년 전인데 이렇게 작았었나 싶을 정도로

쑥 자라 있더라고요. 네, 금방금방 커가는 게 대견하면서도 이 작고 예쁜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조금은 천천히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아마 아이 아기 때 사진 동영상 보다가 잠이 들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시절이 그리워지셨군요. 예쁘게 잘 쑥쑥 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꾸물꾸물하던 시기를 또 오래 또 보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4390번으로는 얼마 전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투고 며칠째 먼저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대화창을 켜두고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제 모습이 참 못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밥 한 끼 먹자고 손 내밀려고요. 네,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꼭 내일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얼른 잘 푸시길 바랄게요. 박효신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사람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지원 내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하림의 노래 출국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할머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고구마 순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는 나무를 다듬고 눈으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실수 없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정겨워 보이던지. 스쳐가면서 본 게 다였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고구마 순 다듬느라 손톱이 보라색이 되도록 할머니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식 얘기? 사는 얘기? 그러다 간간이 할아버지들 흉도 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나만의 장면들이 있죠? 아직 오늘의 명장면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최강희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영화 클래식 중에서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상우와 은수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흘렀던 곡이죠.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사랑의 시작, 그리고 아멜리에 중에서 로트르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또 다른 왈츠였습니다. 얀 티에르상이 작곡한 아멜리의 OST 중에서 영화의 대표 테마인 발스 다멜리를 변주한 곡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곡 다 통통 튀는 왈츠풍이지만 요 버전은 아코디언 멜로디가 더해져서 서정성 한 스푼을 살짝 더 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멜리에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 많죠. 왜 그래요? 왜 여러 번 보나요? 네. 볼 때마다 귀엽고도 묘하게 행복하면서도 뭉클하고 그런 느낌, 그런 다채롭고 이색적인 느낌 때문이겠죠? 같은 영화를 본 사람끼리는 같은 기억 하나를 더 공유한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취향 겹치는 지점 발견하면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멜리에 좋아하시나요? 네, 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실까요? 저 얼마 전에 매니저님이랑, 제가 요새 매니저님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누가 보면 성격, 아, 진짜 성격이 안 좋나? 그게 아니라 제 매니저를 이제 매니저를 결정해야 돼서, 많은 매니저님들을 로테이션 이렇게 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서로서로. 그분들도 저를, 저도 그분들을. 그런데 매번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색한데, 그러다가 이제 한 매니저님에게 뭐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했더니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 걸음 훅 다가가면서 저도 리틀 포레스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친근한 느낌을 느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궁금한데요. 전 최근에 피아니스트 전설 봤던 그 영화도 참 좋아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화 취향, 음악 취향, 또 영화 음악 취향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두 곡 들을게요. 먼저 귀여운 여인, 줄라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가 손잡고 쇼핑거리 걷는 장면 기억하시죠? 또 귀여운 여인 하면 욕조에서 혼자 줄리아 로버츠가 거품 목욕하면서 이어폰 꽂고 신나게 노래하던 그 잊을 수 없는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면도 참 기억나죠.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우먼 준비했고요. 또 이어서 칼럼을 위해서 열흘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여야 하는 여자와 광고 계약을 위해서 열흘 안에 여자를 반하게 만들어야 하는 남자의 이야기,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이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까지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 다 기타 사운드가 참 인상적이에요. 영화 겟어웨이의 엔딩 크레딧과 함께 열렸던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앞서 들은 곡은 라고 베이지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영화 나이트 인 헤븐을 위해 쓰여진 곡이에요. 이후에 라고 베이지에서 밴드 울프강 본 콜드가 공연하는 장면에 다시 쓰였죠. 두 곡 다 담백한 사랑 고백 노래지만 느낌이 살짝 다르죠. Now and Forever가 성숙하고 차분한 고백이라면 Heaven은 마치 후반부에 팡 하고 터지는 청춘의 설렘, 그런 에너지를 닮았달까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사랑 노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7599님, 가을의 문턱 9월, 저는 산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덥지만 절기에 맞춰가는 자연이니 언젠가는 산도 가을빛이겠죠? 맞아요. 참 신기해요. 계절도 사람도 관계도 다 그 시기마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8058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선선해서 곧 가을이 오겠다 싶었어요. 요즘 조정래 작가의 신작 서리꽃 읽는 중인데 이 가을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추천드려요 하셨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네. 저도 책을 두권 샀는데, 한 권은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데, 슬픔을 공부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은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 네. 컬투 김태균 씨가 낸 책인데, 뭐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보다가, 네, 뭐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도움을 좀 받아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사보자 해 샀는데 그냥 하루에 짤막짤막하게 읽기에 되게 재밌고 뭐 재밌는 오프닝 같은 그런 곡, 그런 글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책 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한곡 골라봤습니다. 앤디가 면접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 위로 런웨이 잡지사의 세련된 직원들이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이 교차되는 몽타주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KT 툰스타의 Suddenly I See.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중에서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두곡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놈이 우리 안에 있다.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앞서 들은 곡은 운명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예요. 세렌디피티 중에서 숀 콜빈 When You Know였습니다. 이 영화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 사러 들른 백화점에서 딱 하나 남은 장갑을 두 사람이 동시에 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떠세요? 양보하시나요? 어떠세요? 갑자기 고민 중이었는데 저 갑자기 사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무조건 양보하실까요? 영화 세렌디피티의 주인공 조나단과 사라는 그렇게 처음 만나요. 정말 영화죠. 영화지 않아요?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두 사람이 향했던 카페 이름이 바로 세렌디피티. 즉, 뜻밖의 행운, 우연한 행운이란 뜻이죠. 안타깝게도 그때 각자의 연인이 있었기에 그렇게 헤어지지만 두 사람은 훗날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 재회의 연결고리가 됐던 게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었던 것도 기억하세요? 사라의 연락처가 적힌 책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게 된 조나단은 운명을 믿고 사랑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그때 흘렀던 곡이 When You Know. 그게 사랑인 걸 알았을 때. 쿠페 씨의 행복여행도 그렇고 피터 칠섬 감독의 영화는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행운을 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붙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구나 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연을 행운으로 만들 줄 아는 용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참 부러운 용기인 것 같습니다. 최강희 영화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최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킥에스 영웅의 탄생 중에서 엘리 골딩의 스테리 아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음식은 꼭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모디슈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정하다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이죠. 제조사가 알려주는 표준 조리법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놀이형 소비는 다양한 식재료의 꿀 조합으로 진화하고 있죠.

감자칩을 아이스크림에 올리면 단짠 감자칩 아이스크림이 되고 버터과자에 요거트를 더하면 그럴듯한 케이크 같은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딸기 우유와 수박 에이드를 섞은 딸기 수박 라떼나 사이다와 보리차를 섞은 보리사이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요리법을 직접 만들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을 레시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단한 요리 실력이나 큰 비용 없이도 내 취향에 딱 맞는 맛을 찾아내는 일. 참 유쾌하지 않나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디 슈머라는 말은 낯설지만 레시피가 아닌 내시피족이라는 말은 참 재밌네요. 짜파구리나 서로 다른 라면을 섞는 트랜스포머 레시피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종종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맛있는 비법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헬릭 비아네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832님,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찾아온 반가운 훈디.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에 설렙니다. 가을을 닮은 훈디의 따뜻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세요. 아, 어떠셨을까요? 좀 따뜻한 목소리였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데요.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 집안일을 좀 했더니 땀이 송글송글. 노동으로 땀내는 건 운동은 아니라고 하네요.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중에 운동 비중을 좀 늘려봐야겠어요. 좀 선선해졌으니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으로 얻은 근육, 노동으로 얻은 체력은 정말 평생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일상 속에서 운동을 따로 빼서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죠.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차량 뒷유리에 녹색 바탕에 흰색 L 표지판을 부착한 채 다니는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 학원 차량으로 도로 연수받는 모습도 자주 본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주거 지역이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복잡한 도심에서는 약간 벗어나 적당한 통행량의 널찍한 주차장까지 있으니 주차 연습과 도로 주행 연습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일 테다. 운전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면허를 딸 생각이 없는 나지만 L을 부착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만날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왜 L일까? 스페인어로 초보 운전자를 부르는 노바토, 노바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N이 아니라 L이라니. 알고 보니 여러 유럽 국가가 영문 러너의 앞글자인 L을 통용해서 쓴다고 한다.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유럽 특성상 나라마다 다른 글자를 붙이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만의 고유 기호를 쓰는 나라도 있긴 하다. 초보 딱지가 붙은 건 서툰 스페인어만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L을 수집하고 있다. 등판에 커다란 L 마크가 있고 앞에는 수많은 L이 다양한 색과 폰트로 수놓인 재킷을 입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한다. 부끄러움에 발걸음이 빨라질까? 아니면 오히려 느긋하게 초보의 자유를 즐길까? 배우는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허가받은 초보는 생각보다 근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땐 모든 것이 처음인 게 당연했는데 어른이 되면

엘가의 아침의 노래, 니콜라스 클레어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그림 그리는 작가, 더 드로잉 핸드의 드로잉북, 말보다 다정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이란 종이를 붙은 차를 보면 응원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어른이 될수록 모르는 걸 드러내긴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은 그만큼 삶의 진심이란 뜻이겠죠. 초보여도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러너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연습이 필요한 초보 DJ이지만 러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 곁에서 기꺼이 청취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지휘,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지휘,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399님, 항상 이어폰으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했는데 최근에는 운전해서 차 안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초보 운전 응원해주세요. 스페셜 MC 훈디, 다음 주까지 제 운전 메이트로 잘 부탁해요. 와, 우선은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이시면 많이 긴장되시고 떨리실 텐데 항상 주변을 잘 살피시고 천천히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금세 또 운전이 늘어 계실 겁니다. 화이팅! 리스트의 6개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344님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매우 긴장하곤 하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서 긴장이 안 되는군요. 아 뭔가 좀 격정적이고 빠른 노래는 약간 삼가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시면 아무 일 없이 무탈하실 겁니다. 뮤지컬 치킨앤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원스 어폰 어 드림,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조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조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1부 끝곡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중 2악장 아다지오 운뽀꼬 모쏘,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조드남 작곡의 그리움,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중 7곡, 트로이메라이,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 디자이너님, 저는 여유 있으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신 걷기 해요. 효과 3배 증진, 즉 평상시 생활태도 확 바꾸기가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걸으면서 폰 보지 말고 고개 들고 팔 흔들면서 크게 걷기. 맞습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폰을 보면 정말 위험해요. 그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와 아당님들은 절대로 걸으면서 폰 보지 않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리 맨싱의 Moon River,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038님, 아당에서 초대해 주신 원재현 그리고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잘 보고 왔습니다. 2주 뒤 인생 첫 피아노 콩쿨 대회에 도전하는 딸 아이에게 큰 경험과 선물이었습니다. 아, 우선 또 잘 보고 오셨다니까 또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저도 피아노 콩쿨에 처음 나갔던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정말 오래전 일이라 정말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긴장을 하고 왔던 것 같은데 따님은 떨지 않고 준비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나의 사전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입맛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던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을 겪으면서도 울음 그치면서까지 꼬박꼬박 끼니 챙기기. 와, 아 근데 부럽습니다. 저는 가끔 좀 일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지곤 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인들 밥 먹었냐고 항상 인사를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인데 1379님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13님, 남은 네 달은 다이어트를 해서 12월 결혼 기념일에 꼭 호텔 가서 남편과 근사한 밥을 먹고 싶어요. 결혼 11년 차, 이제까지 그래야지 하면서 매번 집에서 간단히 보냈답니다. 예쁜 옷을 사놓았는데 허벅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 달은 식단 조절과 운동, 남은 한 달은 집 정리와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준비로 선물 같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와, 다이어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숙제인데요. 물론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사이즈에 맞는 또 예쁜 옷들 사서 남편분과 근사한 호텔에서 또 결혼 11년 차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꼭 다이어트도 성공하셔서 더 원하는 옷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헬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트 힐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일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틀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807님 훈디 스페셜 DJ로 돌아와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무더운 여름에 지쳐 있었는데 제법 신선하고 쾌적한 바람이 부네요.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봐요. 뜨거운 여름을 열심히 보낸 우리 모두에게 수고 많았다는 격려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 맞아요. 이번 여름도 유독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역대급 더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대급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낸 거 정말 수고 많았고 저도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 번호 667 송어 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앙상블 디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한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밤기온이 내려가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백로를 지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게 하소서. 무더웠던 순간에도 알알이 포도 열매를 익어가게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하루도 보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19편 73절 말씀입니다.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분, 그분의 숨결과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 찬송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재호의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상길 코럴의 곡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달리 항해자를 청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가 내맥에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최찬양이 되셨다고 신이님, 그리고 샬롱규님께서도 딸기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정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알렉스 김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70장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7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은 칭찬할 것이 없는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한 사대 도시는 당시 부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지역 최대의 금 생산지가 있어서 금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과 금화 세공업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으며 유흥도 발달했습니다. 반면 이 도시에는 도둑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 도시가 자랑하는 금맥을 노리는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영향으로 4대 도시 시민들은 장수하며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도둑과 잦은 전쟁으로 인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곳에 4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은 건강과 안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부유한 교인도 많아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4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4대 교회를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4대 교회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교인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다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김인혜와 김윤옥의 찬양이고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꽃마리님께서 밝은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선, 존노, 정민성, 박현수, 빅콰이어 함께한 실로암 그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 접속곡입니다. 이 곡에 이어서 밝은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방익수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2: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3: 이 시간에 회심자가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갈 것입니다. 그러고 다른 날도 그 모양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내 사람아, 오늘만을 생각할까요? 즐거운 때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운 웃음도 잠깐 동안에 꽃이지요.

김억의 사랑의 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짧은 감사 기도가 우리 심령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요한 바다로 신촌성결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유혜정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신 그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워킹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유난히 빈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인데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이곳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빈들은 꼭 버려진 자리만은 아닌가 봐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앞에 조금 황량한 빈들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곳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월요일 아침 문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서 충남 태안에서 함께합니다. 빈센트님, 고향에서 들으니까 더 좋으시죠? Close to thee, 나의 영원하신 기업,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세 곡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달력에 뭐라고 써 있냐면 9월 7일 아래 백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제 금을 긋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로 흰 이슬 노자죠. 이 이슬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이맘때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하죠. 이제 백로 전에 이삭이 패면 알곡이 되고 이후에는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농사의 흉년을 얼추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이삭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시기, 예, 우리도 올해의 남은 하반기를 무탈하게 보내기 위해서 큰 일교차 속에 건강을 잘 붙들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예.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선한 공기를 가르며 출근 완료했습니다. 어제는 강화도 가서 콧바람도 쐬고 새우구이도 먹고 와 구름은 얼마나 예쁘던지 제대로 힐링했어요. 이 기분으로 이 한 주 잘 보내렵니다. 예, 3853님 약속하셨어요. 그 기분으로 한 주 잘 보내시기. 예, 이번 주를 또 지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 주말 동안 충전한 그 기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tanding on the prim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뒷자리 7455번으로 오신 분은 대구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한 후에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20kg 정도 감량해야 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목

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고관절 수술하신 어르신분들도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계속 걷고 재활하셔야 하는데 아프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시죠. 예, 문자 주신 우리 청취자분도 무릎 회복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는데 힘들고 아파도 더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으로 의지를 다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빛고울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오르기 위해 기도로 시작해 출발하셨다는 한태규님과 함께 크리에이션 메들리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어있는 찬송 메들리 듣겠습니다.

해마다 9월 첫 주일이면 프랑스 남부 세벤 산자락의 작은 마을 마스 수베랑에는 만 명 넘는 개신교인들이 모입니다. 지붕도 없고 강대상도 없는 들판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1685년 루이 14세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에겐 예배 자체가 범죄가 됐죠. 목사는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남자는 노예로 여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가 수십만 명이었고 남은 사람들은 숲과 골짜기에 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그 100년을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911년부터 그 전통을 따라 해마다 들판에 모여 광야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선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성막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장소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서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광야 예배.

토요일과 일요일을 푹 충전하고 여유 있게 출근 준비하면서 같이 동행합니다. 미나님과 또 이 시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오늘 기쁘게 출발하세요.

미리네님 The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오니였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건희준이맘님 정정화님이신데 새벽 차량 운행하고 들으면서 귀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새벽 차량 운행만 13년째인데 50km 속도 구간에서 아이고 62km로 달려서 범칙금이 나온 거예요. 좀 더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기분을 저도 잘 알죠. 사실은요, 저도 얼마 전에 범칙금을 6만 원인가를 낸 거 있죠. 아, 큰 돈이잖아요. 아깝고 속상했는데 이제 돈도 돈인데 이제 항상 속도와 신호를 굉장히 주의하면서 제가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걸릴 게 없다. 자신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제가 좌회전 전용 차선인데 직진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죠. 예, 뭔가 일부러 위반을 하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수이고 또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니까 앞으로 혹여 있을 사고를 미리 예방한 거다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 차량 운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수고와 고생 많으십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죠. 휘트니 휴스턴 One Moment in Time. 전 2부 준비하겠습니다.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늘 했던 행동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한 문화재단에서 책을 읽으며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도서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책 한 권에서 위로받고 짧은 한 줄에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라디오도 어쩌면 도서관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하죠. 오늘도 이 아침 서로에게 작은 힘 하나 건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으셨어요. 오후의 쉼표님, 맞아요. 책의 한 글귀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죠. 라디오도 그래요. 오늘도 힘 받으려고 라디오를 켭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DJ는 사연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저는 주디스의 사연들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잘 안 봐요. 책보다 더 재밌거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그대와 연애는 아침 책장 열어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5: 완전 좋아요.
1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캣맘님, 160번 버스 기사님이 레인보우를 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60번 버스 안은 이 노래들로 가을로 물들어 있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그 전에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는 0707님 신청곡이었어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1958님, 가게 온 지 1시간 육수 준비하고 만두 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는데 아침 기온과 딱이네요. 월요일 조심조심 일주일 잘 견뎌 봅시다. 아침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지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7450님은 아침 헬스하고 출근 준비하러 갑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월요일 아침 시작하셨는데요. 사실은 애승님 같은 분들이 더 많겠죠? 애승님, 아, 일어나기 너무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월요일 아침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거 맞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어젯밤부터 되게 잠을 못 잤어요. 월요일 아침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요일 밤은 잠들기 힘든 밤인 것 같아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일요일 밤 보내고 월요일 아침 시작하시는 거 맞죠?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 며칠 새 아침바람이 원래 이렇게 좋았던가 생각하게 되네요.
1: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 백로이기도 합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립에 흰 이슬이 맺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맞는데 한낮에는 네. 그래도 아직 좀 더운 것 같아요. 일교차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를 카디건의 계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침 저녁에 가볍게 걸치기에도 좋고 또 가방 안에 넣어서 다니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부산 30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남 동해안과 제주 동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이 지역으로는 돌풍급 강풍이 불어닥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6도, 부산 23.5도, 광주 19.9도, 대구 21.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한진희님, 초월 초5학년 김민우, 7시 45분에, 45분이요? 지금 7시 30분인데요. 45분에 스쿨버스 타야 되는데 얘가 아직 안 일어나요. 민우야, 일어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민우 깨우려고 5의 Everybody Get Up 8887님 신청곡에 이어서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0270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민우야, 30분이야, 빨리 일어나! 아, 저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막 되게 느긋한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거 못하거든요. 너무 소심해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뭐 민우뿐이겠어요. 1029님 출근 중인데 너무 졸려서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버겁죠. 버겁게 시작하시는 분들 힘을 드리려고 시원한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민우 일어났니? 9월 7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인 아침 듣고 계십니다. 8070님 신청곡이에요. 보이존 Love Me For A Reason.

너무나 좋아하는 곡들을 월요일 아침에 들으니까 이번 한 주도 힘내라는 응원처럼 들려요. 룰루랄라 정여사님 좋아해 주셨네요. Take That의 I Found Heaven 들으셨어요. 민우 일어났니? 했더니 민우가 네 했대요.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민우는 이제 학교 보냈고요. 그다음에 가윤이, 나유리, 무기 깨워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가윤아, 나유라, 무기 얼른 일어나.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일어나.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아까 김수진 리포터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해서 그런지 그동안 가을이 오긴 온 걸까 하고 조금은 의심스러웠던 마음도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노래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을의 풍경도 함께 느껴질 것 같은 노래,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와, 가을이 왔네요. 하니하니님. 그대와여는 아침 10년 차인데요. 이제 로그인하고 인사해봅니다. 가을 노래들이 10년 차 된 하니하니님 처음 사연 남기게 했을까요?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2360님, 바람의 향기와 온도가 바뀌니 마음도 싱숭생숭 가을 타는 저를 위해서 가을 아침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가을 타나봐 정해주셨어요. 가을 타는 분들 많으시죠? 236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10: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0: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7947님 월요일 음악도 청량한데 날씨도 청량해서 달리는 차 안에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면서 가신대요.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가을올링님 신청하신 미스터빅의 와일드 월드 흥얼거리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입으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공공주택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9월 7일 오늘 제7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 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왕과 사는 남자에 이은 두 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한 배달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야구장 포장 배달 주문 점유율 1위는 물회, 육회 세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야구장 대표 음식으로 꼽혀온 치킨은 무더운 날씨 탓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 사람을 먼저 웃게 한 뒤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에 상을 주는 이그노벨상 시상식이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코를 잘 푸는 법을 연구한 일본 의학자는 의학상을, 키스의 기원을 연구한 영국 연구팀은 생체 역학상을 받는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선선하고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이쁜 뚱님 매일 자차로 출근하느라 인사 못했는데 전철로 오늘 출근하면서 인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업 시켜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0317님은 7개월 만에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하신대요. 우리 이쁜 뚱님 0317님 월요일 아침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어서 요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로 9월 7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5772님, 물회가 정답이죠? 아, 맛있겠네요. 물회 먹고 싶네요. 물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회냐? 육회도 아닙니다.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자, 9월 7일, 오늘은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해서 UN이 지정한 푸른 이것의 날입니다.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념일인데요. 저도 요즘 이게 너무 예뻐서 자주 보게 되고요. 지금도 한번 또 창밖에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아, 구름 한 점 없네요. 우리 주디스 여러분도 이것 찍은 사진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 2번 바다. 정답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이것은 언제 어디서 봤던 건지 에피소드 보내주시고요. 이것 사진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섯 분 아니고요. 열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0: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와, 푸른 하늘의 날답게 오늘 하늘이 정말 푸르고 예쁘네요. 0504님, 아이가 주말에 하늘을 보면서 악어 같아, 용 같아, 고래 같아 해서 오랜만에 하늘을 한참 봤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거 아시죠? 사진 찍어서 그 구름 위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악어 그림, 용 그림, 이런 거. 아이가 그렸네요. 너무 귀여워요. 9427님, 어제 여동생 병문안 다녀오는 길에 하늘 사진을 며칠 금식하던 동생에게 찍어서 보냈더니 솜사탕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솜사탕이 가득 찬 것 같이 예쁜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 사진 잘 받았어요. 4323님, 지난 7월 호주 시드니에서 본 하늘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시드니 저 멀리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요. 하늘에 그 멋진 해가 쫙 떠 있고요. 하, 멋있네요. 4856님, 김포 장기동 16층에서 바라본 아파트 석양입니다. 우리 집 멋지죠? 와, 이걸 댁에서 찍으셨다고요?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진짜 멋있는 석양 사진. 4984님, 출근길 지각인데요. 덕분에 하늘 컨디션 한번 보게 되네요. 좋네요. 4984님도 맞춰주셔서 이렇게 포함해서 총 10분 당첨자 뽑을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코코78님 신청곡 들을게요. 데슬의 유카라비.

알파빌의 Forever Young 0908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빌 위더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많은 분들이 한동준 DJ 생각난다고 FM팝스에서 많이 나가나 봐요. 커피 쿠폰도 생각 많이 난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희는 6573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6573님 예쁜 하늘 사진 보내주셨고요. 이 맑은 하늘 보면서 아침 등교하는 대구 국제고 친구들 화이팅! 선윤이도 화이팅! 선윤이 친구들이 그대와 여는 아침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헤븐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요? 대구 국제고 친구들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엄마 아빠랑 같이 등교하면서 듣는 걸까요? 대구 국제고 친구들 그리고 선윤이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7087님 오늘은 엄마 재활치료 받으러 가시는 날입니다. 힘겨운 과정이지만 멋지게 이겨내시는 모습 박수 쳐드리고 싶고 최고의 실력으로 온기를 더해주는 도수치료사 선생님들 열정에도 감사함 전하고 싶어요. 김임숙 여사님께 청명한 가을 아침 잊지 못할 선물 드리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아마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죠? 김임숙 여사님 재활 과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고통의 과정이기도 할 텐데 잘 견뎌내시고 하루하루 좋아지시는 모습 따님은 물론이고 저도 같이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잘 다녀오시고 조금 더 좋아지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 미구엘 나탈리아 라프르카데의 Remember Me 0332님 신청곡이에요.

이유진님이세요. 세상에 모든 유진 씨들을 설레게 하는 노래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들으셨습니다. 9759님께서 그 헤븐은 FM 팝스 내 마음의 보석송 코너의 시그널 음악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FM 팝스 많이 들어요. 내 마음의 보석송 좋아해요. 네, 몰랐네요. 아, 친절하게 알려주신 9759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00님 연락해서 병원 갔더니 코로나래요. 주디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아, 저런. 최근에 코로나랑 독감이 막 동시에 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코로나. 푹 쉬셔야 돼요. 푹 쉬시고 잘 드시고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아, 도자켓이에요. Say so.

겟의 Say So. 아, 맥가이버님이 내 마음의 보석송 배경음악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FM팝스 내 마음의 보석송 시그널 음악이 헤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븐이 아니랍니다. 손명의 PD가 보석송 BG는 데이빗 포스터의 스틸링 홈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헤븐은 12시에 만납시다 끝날 때 그 다음 프로그램 예고가 CM 끝에 붙잖아요. 한동준의 FM팝스 예고에 붙는 BGM이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저 오늘 한동준 DJ 얘기 정말 많이 하네요. 귀가 간질간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FM팝스 아니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9363님, 어제부터 갑자기 감기가 심해져서 결국 오늘 아파서 출근 못하고 집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요즘 확실히 환절기라 감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독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푹 쉬고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9363님이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9363님 신청곡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

0: 것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곰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죠. 하지만 수레를 주운 뒤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수레를 끌고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주워 담으며 작은 수레를 가득 채웠는데요. 하지만 곰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보지도 않았어요. 허리를 펼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프리장의 그림책 곰과 수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수레를 계속 채우던 어느 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곰은 놀란 눈으로 텅 빈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과 나무, 종달새를 올려다 봤죠. 곰은 수레를 버려두고 새 노래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행복을 되찾았죠. 허리를 구부린 채 수레를 끌고 그 안에 자꾸만 뭔가를 채우는 모습. 그러다 다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는 곰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데요. 수레에 담는 물건과 행복을 바꾸지 않기. 잊지 말아야겠죠?